0: 대사량 대사.
1: 방역 차트가 8개를 기동해서 뭐 상호의 분감지에서 이렇게 기술을 가했습니다.
0: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 대사량